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으로 6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선명해지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SNS에 이란이 협상을 요청해왔다. 협상은 내일 도하에서 열릴 것이라고 두고해 30일에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이란 측과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29일 폭스뉴스에 출연한 백악관의 래빗 대변인은 윗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씨가 도하로 향해 고위급 협상에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병행해 실무자급 협상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0: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6월 24일에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700명을 넘어 현지에서는 여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구조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한 지 5일째인 29일, 베네수엘라 의회의 로드리게스 의장은 사망자가 1,7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현지에는 27개국에서 2,200명 이상의 구조대원이 파견됐으며 여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현지 당국과 함께 무너진 건물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의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주재 유엔 대표는 29일 회견에서 적어도 2,500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고 그 대부분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현지 당국과 합의해 만 명분의 시신을 담는 가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희생자가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경과한 뒤인 지난 28일에도 7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금은 68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8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추산을 발표해 이재민에 대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1: 북중미 월드컵 축구 결승 토너먼트 1차전에서 일본은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브라질과 대전해 선제골을 넣었으나 동점을 허용한 뒤 후반 막판 추가 시간에 골을 허용해 1대2로 패했습니다. F조 2위로 통과한 세계 랭킹 18위의 일본은 결승 토너먼트 1차전에서 C조 1위로 통과한 세계 랭킹 6위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브라질과 미국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대전했습니다. 경기는 전반부터 일본이 5차례 우승을 자랑하는 브라질에 밀리는 양상을 보였으나 골키퍼 스즈키 자이온 선수를 중심으로 한 철벽 수비로 결정적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전반 29분에 미드필더 사노 카이슈 선수가 중원에서 상대의 패스를 차단하고 그대로 드리블로 돌진하면서 페널티 에리어 밖에서 호쾌하게 오른발로 슛을 때려 선제골을 얻었습니다. 일본이 1대0으로 리드한 채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 일본은 브라질의 크로스볼을 올리는 공격에 도전하다가 11분에는 왼쪽 사이드에서 올린 크로스볼을 카제미루 선수가 헤딩으로 집어넣어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그 후에도 일본은 볼 점유율에서 브라질에 뒤지는 경기를 하다가 후반 막판 추가 시간에 다나카 아오 선수가 빼앗긴 공이 패스로 연결되고 마지막은 가브리에우 마르치넬리 선수가 골을 집어넣어 1대2로 패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한 네 번의 대회에서 전부 1차전에서 패했는데 이번 다섯 번째 도전에서도 첫 승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0: 30일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엔 시세가 오전장에서 한때 1달러 162엔 선을 기록했습니다. 1986년 12월 이후 약 39년 반 만에 엔저 수준입니다. 엔 시세는 29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의한 금리 인상 전망 등을 배경으로 1달러 161엔 90센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뒤 도쿄 시장이 개장한 뒤에도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30일 오전 10시 직전 달러당 162엔 선까지 엔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 등으로 인해 FRB가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일미 간 금리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에 따라 달러 매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일본은행이 역사적인 엔저 수준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 29일 오후 아오모리현 아오모리시 하코우다 산계에서 남성 한 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에는 동물에게 물린 흔적이 있는데 부근에서는 곰 목격 정보가 있었고 28일부터 60대 남성의 행방을 알수 없어 경찰이 신원

0: 확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29일 오후 0시 반쯤 아오모리시 하쿠오다 산계 산속에서 남성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 등이 발견했으나 그 자리에서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에는 동물에게 물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28일 죽순을 캐러 산에 들어간 63살 남성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경찰과 소방 등이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또 28일 수색에서는 시신이 발견된 부근에서 곰 목격 정보가 확인돼 경찰은 신원 확인을 서두르는 동시에 자세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 일본과 한국 등에서 약 1,400명의 러너가 출전한 가운데 28일 나가사키현 츠시마시에서 국경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국경 마라톤은 옛부터 조선반도와 교류가 활발했던 츠시마에서 한국과 우호를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데 올해로 30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한국에서 출전한 약 600명을 포함해 1,400명가량의 러너가 엔트리했으며 시드니 올림픽 여자 마라톤 금메달 리스트인 다카하시 나오코 씨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마라톤 경기에 참가한 바 있는 네코 히로시 씨 등이 게스트로 참가했습니다. 출전한 러너들은 하프 마라톤 부와 7.1km 부로 나뉘어 츠시마시 관광명소 미우다 해수욕장을 출발해 바다와 산 등 섬 특유의 자연을 감상하며 달리기를 즐겼습니다. 실행위원회의 이마무라 준이치 위원장은 대회가 30회 이어진 것은 참가자와 스태프 등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홍복,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0: 오늘은 제18과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표현하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가 나가노현을 취재하고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미아가 하루상 하우스 거실에서 집주인 로봇 하루상과 베트남 유학생 탐에게 나가노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0: 그럼 제18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카에리나사이.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미아에게 말을 겁니다.
2: お帰りなさい。
0: 다녀왔어요?
2: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0: 나가노는 어땠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아주 즐거웠어요.
3: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0: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3: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0: 그리고 메밀국수도 먹었어요.
3: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0: 매우 맛있었어요.
1: 하루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2: そうですか。
0: 그래요.
2: よかったですね。
0: 다행이네요.
1: 이어서 미아가 말합니다.
3: 나가노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0: 나가노 사람은 매우 친절했어요.
1: 탐이 말합니다.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즐거운 여행이었군요.
1: 미아는 나가노에서 멋진 경험을 한 모양이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お帰りなさい。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아주 즐거웠어요.
1: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이걸 배우면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1: すごく는
0: 아주,
1: 楽しかったです.
0: 는 즐거웠어요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형용사와 명사인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겁다,
1: 楽しい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죠. 이 형용사의 어미 이를
1: 갔다로
0: 바꾸면 과거형이 되는데요.
1: 楽しいです는 楽しかったです.
0: 즐거웠어요가 됩니다.
2: 갔다는 카와 타 사이에 한 박자를 넣어야 합니다.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楽しかったです.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그리고 대화에 나온
1: 美味しかったです.는
0: 맛있었어요.
1: 美味しいです.의
0: 과거형이고
1: 良かったです.는
0: 좋아요.
1: いいです.의
0: 과거형입니다.
2: 이는 과거형이 되면 요깟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소리가 변하는군요.
0: 네, 그렇죠. 그대로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이어서 나 형용사와 명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경우에 des를 desta로 바꾸면 과거형이 됩니다.
2: 그런데 나 형용사에 대해서는 전에 배웠죠?
0: 네, 나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 나가 붙는 형용사입니다. 친절하다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1: 신세츠나,
0: 문장을 만들 때는
1: 신세츠데스
0: 가 되는데요.
1: 신세츠데스
0: 의 과거형은 데스를 데시다로 바꾸어서
1: 신세츠데시다
0: 라고 하면 됩니다. 명사에 데스가 붙은 즐거운 여행이에요.
1: 楽しい旅行です.
0: 는
1: 楽しい旅行でした.
0: 가 되죠. 이어서 여행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오사카와 どうでしたか?
4: 良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뜻을 확인할까요?
3: 오사카와 どうでしたか?
2: 오사카는 어땠어요?
0: 오사카는 서일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1: 도
0: 는 어떻다, 되시다가 붙었으니까 과거에 대해 묻는다는 걸 알 수 있죠.
4: 요かったです.
2: 좋았어요.
1: 요かった는
0: 이 형용사 이의 과거형이라는 건 좀 전에 배웠죠.
4: とても賑やかでした.
2: 매우 번화했어요.
1: とても는
0: 매우,
1: 賑やかでした는
0: 나 형용사
1: 賑やかな
0: 번화하다의 과거형입니다.
2: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1: 오사카와 どうでしたか? 良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이번에는 느낀 소감을 말해 볼까요? 알찬 여행을 경험했다고 가정하고 멋졌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멋지다는 이 형용사
1: 素晴らしい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4: 素晴らしかったで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하루상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おかえりなさい.
1: おかえりなさい.
0: 는 다녀왔어요 라는 뜻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가족이나 허물없는 사이라면
1: おかえり

0: 짧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숙박객이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종업원이 정중하게
1: 오카에리나사이마세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おかえりなさい.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2: そうですか. よかったですね.
3: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5: 미야의 트래블 가이드.
6: 이어서 미야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미야는 이번에 나가노를 여행했는데요. 도쿄에서 나가노까지는 신칸센으로 1시간 반쯤 걸립니다. 오늘은 일본의 신칸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칸센은 여러 방면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신칸센 차량은 디자인도 다양하고 다양한 명칭이 있죠.
0: 신칸센은 일본을 여행할 때 아주 편리한데요. 신칸센을 이용하면 도쿄역에서 많은 주요 도시로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교토까지는 약 500km인데요. 빠르면 2시간 남짓에 갈 수 있어요.
6: 그런데 차 내에서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죠?
0: 네, 차창 밖을 보며 지내기도 하고 도시락을 먹거나 책을 읽거나 잠을 자는 사람도 있는데요. 차 내는 대체적으로 조용하고 청결합니다.
6: 네,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6: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6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선명해지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SNS에 이란이 협상을 요청해왔다. 협상은 내일 도하에서 열릴 것이라고 두고해 30일에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이란 측과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29일 폭스뉴스에 출연한 백악관의 래빗 대변인은 윗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씨가 도하로 향해 고위급 협상에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병행해 실무자급 협상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휴전은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는 좋은 합의가 성립되기를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의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할 의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29일 기자단에게 이란의 실무자급 대표단이 이번 주 도하에 파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같은 시기에 도하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향후 며칠 동안 미국 측과 어떠한 레벨의 협상도 없을 것이다. 미국 측의 방문은 이란 대표단의 방문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해 불투명한 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6월 24일에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700명을 넘어 현지에서는 여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구조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한 지 5일째인 29일, 베네수엘라 의회의 로드리게스 의장은 사망자가 1,7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현지에는 27개국에서 2,200명 이상의 구조대원이 파견됐으며 여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현지 당국과 함께 무너진 건물 속에 갇혀있는 사람의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주재 유엔 대표는 29일 회견에서 적어도 2,500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고 그 대부분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현지 당국과 합의해 1만 명분의 시신을 담는 가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희생자가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경과한 뒤인 지난 28일에도 7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금은 68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8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추산을 발표해 이재민에 대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0: 북중미 월드컵 축구 결승 토너먼트 1차전에서 일본은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브라질과 대전에 선제골을 넣었으나 동점을 허용한 뒤 후반 막판 추가 시간에 골을 허용해 1대2로 패했습니다. F조 2위로 통과한 세계 랭킹 18위의 일본은 결승 토너먼트 1차전에서 C조 1위로 통과한 세계 랭킹 6위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브라질과 미국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대전했습니다. 경기는 전반부터 일본이 5차례 우승을 자랑하는 브라질에 밀리는 양상을 보였으나 골키퍼 스즈키 자이온 선수를 중심으로 한 철벽 수비로 결정적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전반 29분에 미드필더 사노 카이슈 선수가 중원에서 상대의 패스를 차단하고 그대로 드리블로 돌진하면서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호쾌하게 오른발로 슛을 때려 선제골을 얻었습니다. 일본이 1대0으로 리드한 채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 일본은 브라질의 크로스볼을 올리는 공격에 도전하다가 11분에는 왼쪽 사이드에서 올린 크로스볼을 카제미루 선수가 헤딩으로 집어넣어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그 후에도 일본은 볼 점유율에서 브라질에 뒤지는 경기를 하다가 후반 막판 추가 시간에 다나카 아오 선수가 빼앗긴 공이 패스로 연결되고 마지막은 가브리에우 마르치넬리 선수가 골을 집어넣어 1대2로 패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한 네 번의 대회에서 전부 1차전에서 패했는데 이번 다섯 번째 도전에서도 첫 승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1: 30일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엔 시세가 오전장에서 한때 1달러 162엔 선을 기록했습니다. 1986년 12월 이후 약 39년 반 만에 엔저 수준입니다. 엔 시세는 29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의한 금리 인상 전망 등을 배경으로 1달러 161엔 90센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그 뒤 도쿄시장이 개장한 뒤에도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30일 오전 10시 직전 달러당 162엔 선까지 엔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보여주는 경제지표 등으로 인해 FRB가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일미간 금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에 따라 달러 매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일본은행이 역사적인 엔저 수준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0: 29일 오후 아오모리현 아오모리시 하코우다 산계에서 남성 한 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에는 동물에게 물린 흔적이 있는데 부근에서는 곰 목격 정보가 있었고 28일부터 60대 남성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경찰이 신원 확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29일 오후 0시 반쯤 아오모리시 하코우다 산계 산속에서 남성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 등이 발견했으나 그 자리에서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에는 동물에게 물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28일 죽순을 캐러 산에 들어간 63살 남성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경찰과 소방 등이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또 28일 수색에서는 시신이 발견된 부근에서 곰 목격 정보가 확인돼 경찰은 신원 확인을 서두르는 동시에 자세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 일본과 한국 등에서 약 1,400명의 러너가 출전한 가운데 28일 나가사키현 츠시마시에서 국경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국경 마라톤은 옛부터 조선반도와 교류가 활발했던 츠시마에서 한국과 우호를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데 올해로 30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한국에서 출전한 약 600명을 포함해 1,400명가량의 러너가 엔트리했으며 시드니 올림픽 여자 마라톤 금메달 리스트인 다카하시 나오코 씨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마라톤 경기에 참가한 바 있는 네코 히로시 씨 등이 게스트로 참가했습니다. 출전한 러너들은 하프 마라톤 부와 7.1km 부로 나뉘어 츠시마시 관광 명소 미우다 해수욕장을 출발해 바다와 산 등 섬 특유의 자연을 감상하며 달리기를 즐겼습니다. 실행위원회의 이마무라 준이치 위원장은 대회가 30회 이어진 것은 참가자와 스태프 등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홍복,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0: 오늘은 제18과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표현하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가 나가노현을 취재하고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미아가 하루상 하우스 거실에서 집주인 로봇 하루상과 베트남 유학생 탐에게 나가노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0: 그럼 제18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카에리나사이.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미아에게 말을 겁니다.
2: お帰りなさい。
0: 다녀왔어요?
2: 長野はどうでしたか?
0: 長野는 어땠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아주 즐거웠어요.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3: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0: 그리고 메밀국수도 먹었어요.
3: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0: 매우 맛있었어요.
1: 하루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2: そうですか。
0: 그래요.
2: よかったですね。
0: 다행이네요.
1: 이어서 미아가 말합니다.
3: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0: 나가노 사람은 매우 친절했어요.
1: 탐이 말합니다.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즐거운 여행이었군요.
1: 미아는 나가노에서 멋진 경험을 한 모양이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お帰りなさい。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아주 즐거웠어요.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이걸 배우면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すごく는
0: 아주,
5: 楽しかったです는
0: 즐거웠어요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형용사와 명사인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겁다,
5: 楽しい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죠. 이 형용사의 어미 이를
5: 갔다로
0: 바꾸면 과거형이 되는데요.
5: 楽しいです는 楽しかったです.
0: 즐거웠어요가 됩니다.
1: 갔다는 가와 타 사이에 한 박자를 넣어야 합니다.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楽しかったです.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그리고 대화에 나온
5: 美味しかったです는
0: 맛있었어요.
5: 美味しいです의
0: 과거형이고
5: 良かったです는
0: 좋아요.
5: いいです의
0: 과거형입니다.
1: 이는 과거형이 되면 良かった 이렇게 불규칙하게 소리가 변하는군요.
0: 네, 그렇죠. 그대로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이어서 나 형용사와 명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경우에 des를 desita로 바꾸면 과거형이 됩니다.
1: 그런데 나 형용사에 대해서는 전에 배웠죠?
0: 네, 나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 나가 붙는 형용사입니다. 친절하다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5: 親切な.
0: 문장을 만들 때는
5: 신세츠데스
0: 가 되는데요.
5: 신세츠데스
0: 의 과거형은 です를 でした로 바꾸어서
5: 親切でした라고
0: 하면 됩니다. 명사에 です가 붙은 즐거운 여행이에요.
5: 楽しい旅行です는 楽しい旅行でした가
0: 되죠. 이어서 여행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2: 大阪はどうでしたか?
6: よ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뜻을 확인할까요?
2: 大阪はどうでしたか?
1: 오사카는 어땠어요?
0: 오사카는 서일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5: 도는
0: 어떻다. 데시다가 붙었으니까 과거에 대해 묻는다는 걸 알 수 있죠.
6: 요かったです.
1: 좋았어요.
5: 요かった는
0: 이 형용사 이의 과거형이라는 건 좀 전에 배웠죠.
6: とても賑やかでした.
1: 매우 번화했어요.
5: とても는
0: 매우
5: にぎやかでした는
0: 나 형용사
5: にぎやかな
0: 번화하다의 과거형입니다.
1: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보세요.
5: 大阪はどうでしたか? よかったです. とてもにぎやかでした.
0: 이번에는 느낀 소감을 말해볼까요? 알찬 여행을 경험했다고 가정하고 멋졌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멋지다는 이 형용사
5: 素晴らしい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6: 素晴らしかったで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하루상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おかえりなさい.
5: おかえりなさい.
0: 는 다녀왔어요 라는 뜻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가족이나 허물없는 사이라면
5: おかえり
0: 라고 짧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숙박객이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종업원이 정중하게
5: おかえりなさいませ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おかえりなさい.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2: そうですか. よかったですね.
3: 나가노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미아의트라벨가이드
1: 이어서미아의여행안내코너입니다미아는이번에나가노를여행했는데요도쿄에서나가노까지는신칸센으로1시간반쯤걸립니다오늘은일본의신칸센에대해소개해드리겠습니다신칸센은여러방면으로달리고있는데요신칸센차량은디자인도다양하고다양한명칭이있죠
2: 신칸센은일본을여행할때아주편리한데요신칸센을이용하면도쿄역에서많은주요도시로짧은시간에이동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도쿄에서교토까지는약 500km 인데요빠르면2시간남짓에갈수있어요
1: 그런데차내에서는사람들은보통어떻게시간을보내죠
2: 네차창밖을보며지내기도하고도시락을먹거나책을읽거나잠을자는사람도있는데요차내는대체적으로조용하고청결합니다
1: 네쾌적한시간을보낼수있겠네요
2: 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으로 6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선명해지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SNS에 이란이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0: 요청해왔다. 협상은 내일 도하에서 열릴 것이라고 두고해 30일에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이란 측과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29일 폭스뉴스에 출연한 백악관의 레빗 대변인은 윗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씨가 도하로 향해 고위급 협상에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병행해 실무자급 협상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휴전은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는 좋은 합의가 성립되기를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의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할 의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29일 기자단에게 이란의 실무자급 대표단이 이번 주 도하에 파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같은 시기에 도하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향후 며칠 동안 미국 측과 어떠한 레벨의 협상도 없을 것이다. 미국 측의 방문은 이란 대표단의 방문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해 불투명한 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6월 24일에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700명을 넘어 현지에서는 여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구조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한 지 5일째인 29일, 베네수엘라 의회의 로드리게스 의장은 사망자가 1,7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현지에는 27개국에서 2,200명 이상의 구조대원이 파견됐으며 여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현지 당국과 함께 무너진 건물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의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주재 유엔 대표는 29일 회견에서 적어도 2,500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고 그 대부분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현지 당국과 합의해 1만 명분의 시신을 담는 가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희생자가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경과한 뒤인 지난 28일에도 7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금은 68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8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추산을 발표해 이재민에 대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0: 북중미 월드컵 축구 결승 토너먼트 1차전에서 일본은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브라질과 대전해 선제골을 넣었으나 동점을 허용한 뒤 후반 막판 추가 시간에 골을 허용해 1대2로 패했습니다. F조 2위로 통과한 세계 랭킹 18위의 일본은 결승 토너먼트 1차전에서 C조 1위로 통과한 세계 랭킹 6위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브라질과 미국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대전했습니다. 경기는 전반부터 일본이 5차례 우승을 자랑하는 브라질에 밀리는 양상을 보였으나 골키퍼 스즈키 자이온 선수를 중심으로 한 철벽 수비로 결정적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전반 29분에 미드필더 사노 카이슈 선수가 중원에서 상대의 패스를 차단하고 그대로 드리블로 돌진하면서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호쾌하게 오른발로 슛을 때려 선제골을 얻었습니다. 일본이 1대0으로 리드한 채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 일본은 브라질의 크로스볼을 올리는 공격에 도전하다가 11분에는 왼쪽 사이드에서 올린 크로스볼을 카제미루 선수가 헤딩으로 집어넣어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그 후에도 일본은 볼 점유율에서 브라질에 뒤지는 경기를 하다가 후반 막판 추가 시간에 다나카 아오 선수가 빼앗긴 공이 패스로 연결되고 마지막은 가브리에우 마르치넬리 선수가 골을 집어넣어 1대2로 패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한 네 번의 대회에서 전부 1차전에서 패했는데 이번 다섯 번째 도전에서도 첫 승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1: 30일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엔시세가 오전장에서 한때 1달러 162엔 선을 기록했습니다. 1986년 12월 이후 약 39년 반 만에 엔저 수준입니다. 엔 시세는 29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의한 금리 인상 전망 등을 배경으로 1달러 161엔 90센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그 뒤 도쿄시장이 개장한 뒤에도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30일 오전 10시 직전 달러당 162엔 선까지 엔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보여주는 경제지표 등으로 인해 FRB가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일미간 금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에 따라 달러 매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일본은행이 역사적인 엔저 수준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0: 29일 오후 아오모리현 아오모리시 하코우다 산계에서 남성 한 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에는 동물에게 물린 흔적이 있는데 부근에서는 곰 목격 정보가 있었고 28일부터 60대 남성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경찰이 신원 확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29일 오후 0시 반쯤 아오모리시 하코우다 산계 산속에서 남성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 등이 발견했으나 그 자리에서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에는 동물에게 물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28일 죽순을 캐러 산에 들어간 63살 남성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경찰과 소방 등이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또 28일 수색에서는 시신이 발견된 부근에서 곰 목격 정보가 확인돼 경찰은 신원 확인을 서두르는 동시에 자세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 일본과 한국 등에서 약 1,400명의 러너가 출전한 가운데 28일 나가사키현 츠시마시에서 국경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국경 마라톤은 옛부터 조선반도와 교류가 활발했던 츠시마에서 한국과 우호를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데 올해로 30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한국에서 출전한 약 600명을 포함해 1,400명가량의 러너가 엔트리했으며 시드니 올림픽 여자 마라톤 금메달 리스트인 다카하시 나오코 씨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마라톤 경기에 참가한 바 있는 네코 히로시 씨 등이 게스트로 참가했습니다. 출전한 러너들은 하프 마라톤 부와 7.1km 부로 나뉘어 츠시마시 관광 명소 미우다 해수욕장을 출발해 바다와 산 등 섬 특유의 자연을 감상하며 달리기를 즐겼습니다. 실행위원회의 이마무라 준이치 위원장은 대회가 30회 이어진 것은 참가자와 스태프 등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홍복,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0: 오늘은 제18과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표현하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가 나가노현을 취재하고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미아가 하루상 하우스 거실에서 집주인 로봇 하루상과 베트남 유학생 탐에게 나가노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0: 그럼 제18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카에리나사이.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미아에게 말을 겁니다.
2: お帰りなさい。
0: 다녀왔어요?
2: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0: 나가노는 어땠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아주 즐거웠어요.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3: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0: 그리고 메밀국수도 먹었어요.
3: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0: 매우 맛있었어요.
1: 하루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2: そうですか。
0: 그래요.
2: よかったですね。
0: 다행이네요.
1: 이어서 미아가 말합니다.
3: 나가노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0: 나가노 사람은 매우 친절했어요.
1: 탐이 말합니다.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즐거운 여행이었군요.
1: 미아는 나가노에서 멋진 경험을 한 모양이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お帰りなさい。 長野は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아주 즐거웠어요.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이걸 배우면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すごく는
0: 아주,
5: 楽しかったです는
0: 즐거웠어요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형용사와 명사인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겁다,
5: 楽しい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죠. 이 형용사의 어미 이를
5: 갔다로
0: 바꾸면 과거형이 되는데요.
5: 楽しいです는 楽しかったです.
0: 즐거웠어요가 됩니다.
1: 갔다는 가와 타 사이에 한 박자를 넣어야 합니다.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楽しかったです.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그리고 대화에 나온
5: 美味しかったです는
0: 맛있었어요.
5: 美味しいです의
0: 과거형이고
5: 良かったです는
0: 좋아요.
5: いいです의
0: 과거형입니다.
1: 이는 과거형이 되면 よかった 이렇게 불규칙하게 소리가 변하는군요.
0: 네, 그렇죠. 그대로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이어서 나 형용사와 명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경우에 des를 desita로 바꾸면 과거형이 됩니다.
1: 그런데 나 형용사에 대해서는 전에 배웠죠?
0: 네, 나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 나가 붙는 형용사입니다. 친절하다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5: 親切な
0: 문장을 만들 때는
5: 신세츠데스
0: 가 되는데요.
5: 신세츠데스
0: 의 과거형은 です를 でした로 바꾸어서
5: 親切でした
0: 라고 하면 됩니다. 명사에 です가 붙은 즐거운 여행이에요.
5: 楽しい旅行です
0: 는
5: 楽しい旅行でした
0: 가 되죠. 이어서 여행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2: 大阪はどうでしたか?
6: よかったです。 とてもにぎやかでした。
0: 뜻을 확인할까요?
2: 大阪はどうでしたか?
1: 오사카는 어땠어요?
0: 오사카는 서일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5: 도
0: 는 어떻다, 되시다가 붙었으니까 과거에 대해 묻는다는 걸 알 수 있죠.
6: 요かったです.
1: 좋았어요.
5: 요かった.
0: 는 이 형용사
5: 이의
0: 과거형이라는 건 좀 전에 배웠죠.
6: とてもにぎやかでした.
1: 매우 번화했어요.
5: とても
0: 는 매우.
5: にぎやかでした.

0: 는 나 형용사,
1: 니기야카나,
0: 번화하다의 과거형입니다.
2: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보세요.
1: 오사카와 どうでしたか? 良かったです. とてもにぎやかでした.
0: 이번에는 느낀 소감을 말해볼까요? 알찬 여행을 경험했다고 가정하고 멋졌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멋지다는 이 형용사
1: 素晴らしい 素晴らしい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3: 素晴らしかったです 素晴らしかったで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하루상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おかえりなさい.
1: おかえりなさい.
0: 는 다녀왔어요 라는 뜻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가족이나 허물없는 사이라면
1: おかえり
0: 라고 짧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숙박객이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종업원이 정중하게
1: おかえりなさいませ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4: おかえりなさい. 長野は どうでしたか?
5: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4: そうですか. よかったですね.
5: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6: 楽しい旅行でしたね.
7: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2: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미아는 이번에 나가노를 여행했는데요. 도쿄에서 나가노까지는 신칸센으로 1시간 반쯤 걸립니다. 오늘은 일본의 신칸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칸센은 여러 방면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신칸센 차량은 디자인도 다양하고 다양한 명칭이 있죠.
0: 신칸센은 일본을 여행할 때 아주 편리한데요. 신칸센을 이용하면 도쿄역에서 많은 주요 도시로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교토까지는 약 500km인데요. 빠르면 2시간 남짓에 갈 수 있어요.
2: 그런데 차 내에서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죠?
0: 네, 차창 밖을 보며 지내기도 하고 도시락을 먹거나 책을 읽거나 잠을 자는 사람도 있는데요. 차 내는 대체적으로 조용하고 청결합니다.
2: 네,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6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선명해지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SNS에 이란이 협상을 요청해왔다. 협상은 내일 도하에서 열릴 것이라고 두고해 30일에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이란 측과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29일 폭스뉴스에 출연한 백악관의 래빗 대변인은 윗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씨가 도하로 향해 고위급 협상에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병행해 실무자급 협상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휴전은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는 좋은 합의가 성립되기를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의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할 의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29일 기자단에게 이란의 실무자급 대표단이 이번 주 도하에 파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같은 시기에 도하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향후 며칠 동안 미국 측과 어떠한 레벨의 협상도 없을 것이다. 미국 측의 방문은 이란 대표단의 방문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해 불투명한 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6월 24일에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700명을 넘어 현지에서는 여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구조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한 지 5일째인 29일, 베네수엘라 의회의 로드리게스 의장은 사망자가 1,7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현지에는 27개국에서 2,200명 이상의 구조대원이 파견됐으며 여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현지 당국과 함께 무너진 건물 속에 갇혀있는 사람의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주재 유엔 대표는 29일 회견에서 적어도 2,500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고 그 대부분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현지 당국과 합의해 1만 명분의 시신을 담는 가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희생자가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경과한 뒤인 지난 28일에도 7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금은 68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8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추산을 발표해 이재민에 대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0: 북중미 월드컵 축구 결승 토너먼트 1차전에서 일본은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브라질과 대전해 선제골을 넣었으나 동점을 허용한 뒤 후반 막판 추가 시간에 골을 허용해 1대2로 패했습니다. F조 2위로 통과한 세계 랭킹 18위의 일본은 결승 토너먼트 1차전에서 C조 1위로 통과한 세계 랭킹 6위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브라질과 미국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대전했습니다. 경기는 전반부터 일본이 5차례 우승을 자랑하는 브라질에 밀리는 양상을 보였으나 골키퍼 스즈키 자이온 선수를 중심으로 한 철벽 수비로 결정적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전반 29분에 미드필더 사노 카이슈 선수가 중원에서 상대의 패스를 차단하고 그대로 드리블로 돌진하면서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호쾌하게 오른발로 슛을 때려 선제골을 얻었습니다. 일본이 1대0으로 리드한 채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 일본은 브라질의 크로스볼을 올리는 공격에 도전하다가 11분에는 왼쪽 사이드에서 올린 크로스볼을 카제미루 선수가 헤딩으로 집어넣어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그 후에도 일본은 볼 점유율에서 브라질에 뒤지는 경기를 하다가 후반 막판 추가 시간에 다나카 아오 선수가 빼앗긴 공이 패스로 연결되고 마지막은 가브리에우 마르치넬리 선수가 골을 집어넣어 1대2로 패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한 네 번의 대회에서 전부 1차전에서 패했는데 이번 다섯 번째 도전에서도 첫 승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1: 30일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엔 시세가 오전장에서 한때 1달러 162엔 선을 기록했습니다. 1986년 12월 이후 약 39년 반 만에 엔저 수준입니다. 엔 시세는 29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의한 금리 인상 전망 등을 배경으로 1달러 161엔 90센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그 뒤 도쿄시장이 개장한 뒤에도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30일 오전 10시 직전 달러당 162엔 선까지 엔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보여주는 경제지표 등으로 인해 FRB가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일미간 금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에 따라 달러 매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일본은행이 역사적인 엔저 수준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0: 29일 오후 아오모리현 아오모리시 하코우다 산계에서 남성 한 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에는 동물에게 물린 흔적이 있는데 부근에서는 곰 목격 정보가 있었고 28일부터 60대 남성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경찰이 신원 확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29일 오후 0시 반쯤 아오모리시 하코우다 산계 산속에서 남성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 등이 발견했으나 그 자리에서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에는 동물에게 물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28일 죽순을 캐러 산에 들어간 63살 남성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경찰과 소방 등이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또 28일 수색에서는 시신이 발견된 부근에서 곰 목격 정보가 확인돼 경찰은 신원 확인을 서두르는 동시에 자세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 일본과 한국 등에서 약 1,400명의 러너가 출전한 가운데 28일 나가사키현 츠시마시에서 국경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국경 마라톤은 옛부터 조선반도와 교류가 활발했던 츠시마에서 한국과 우호를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데 올해로 30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한국에서 출전한 약 600명을 포함해 1,400명가량의 러너가 엔트리했으며 시드니 올림픽 여자 마라톤 금메달 리스트인 다카하시 나오코 씨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마라톤 경기에 참가한 바 있는 네코 히로시 씨 등이 게스트로 참가했습니다. 출전한 러너들은 하프 마라톤 부와 7.1km 부로 나뉘어 츠시마시 관광 명소 미우다 해수욕장을 출발해 바다와 산 등 섬 특유의 자연을 감상하며 달리기를 즐겼습니다. 실행위원회의 이마무라 준이치 위원장은 대회가 30회 이어진 것은 참가자와 스태프 등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홍복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으로 6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선명해지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SNS에 이란이 협상을 요청해왔다. 협상은 내일 도하에서 열릴 것이라고 두고해 30일에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이란 측과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29일 폭스뉴스에 출연한 백악관의 래빗 대변인은 윗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씨가 도하로 향해 고위급 협상에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병행해 실무자급 협상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휴전은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는 좋은 합의가 성립되기를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의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할 의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0: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29일 기자단에게 이란의 실무자급 대표단이 이번 주 도하에 파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같은 시기에 도하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향후 며칠 동안 미국 측과 어떠한 레벨의 협상도 없을 것이다. 미국 측의 방문은 이란 대표단의 방문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해 불투명한 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6월 24일에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700명을 넘어 현지에서는 여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구조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한 지 5일째인 29일, 베네수엘라 의회의 로드리게스 의장은 사망자가 1,7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현지에는 27개국에서 2,200명 이상의 구조대원이 파견됐으며 여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현지 당국과 함께 무너진 건물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의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주재 유엔 대표는 29일 회견에서 적어도 2,500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고 그 대부분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현지 당국과 합의해 만 명분의 시신을 담는 가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희생자가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경과한 뒤인 지난 28일에도 7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금은 68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8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추산을 발표해 이재민에 대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0: 북중미 월드컵 축구 결승 토너먼트 1차전에서 일본은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브라질과 대전에 선제골을 넣었으나 동점을 허용한 뒤 후반 막판 추가 시간에 골을 허용해 1대2로 패했습니다. F조 2위로 통과한 세계 랭킹 18위의 일본은 결승 토너먼트 1차전에서 C조 1위로 통과한 세계 랭킹 6위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브라질과 미국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대전했습니다. 경기는 전반부터 일본이 5차례 우승을 자랑하는 브라질에 밀리는 양상을 보였으나 골키퍼 스즈키 자이온 선수를 중심으로 한 철벽 수비로 결정적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전반 29분에 미드필더 사노 카이슈 선수가 중원에서 상대의 패스를 차단하고 그대로 드리블로 돌진하면서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호쾌하게 오른발로 슛을 때려 선제골을 얻었습니다. 일본이 1대0으로 리드한 채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 일본은 브라질의 크로스볼을 올리는 공격에 도전하다가 11분에는 왼쪽 사이드에서 올린 크로스볼을 카제미루 선수가 헤딩으로 집어넣어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그 후에도 일본은 볼 점유율에서 브라질에 뒤지는 경기를 하다가 후반 막판 추가 시간에 다나카 아오 선수가 빼앗긴 공이 패스로 연결되고 마지막은 가브리에우 마르치넬리 선수가 골을 집어넣어 1대2로 패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한 네 번의 대회에서 전부 1차전에서 패했는데 이번 다섯 번째 도전에서도 첫 승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1: 30일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엔시세가 오전장에서 한때 1달러 162엔선을 기록했습니다. 1986년 12월 이후 약 39년 반 만에 엔저 수준입니다. 엔시세는 29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의한 금리 인상 전망 등을 배경으로 1달러 161엔 90센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그 뒤 도쿄 시장이 개장한 뒤에도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30일 오전 10시 직전 달러당 162엔 선까지 엔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 등으로 인해 FRB가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일미 간 금리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에 따라 달러 매수 움직임이 이어

0: 지고 있다며 정부와 일본은행이 역사적인 엔저 수준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 29일 오후 아오모리현 아오모리시 하코우다 산계에서 남성 한 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에는 동물에게 물린 흔적이 있는데 부근에서는 곰 목격 정보가 있었고 28일부터 60대 남성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경찰이 신원 확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29일 오후 0시 반쯤 아오모리시 하코우다 산계 산속에서 남성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 등이 발견했으나 그 자리에서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에는 동물에게 물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28일 죽순을 캐러 산에 들어간 63살 남성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경찰과 소방 등이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또 28일 수색에서는 시신이 발견된 부근에서 곰 목격 정보가 확인돼 경찰은 신원 확인을 서두르는 동시에 자세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0: 일본과 한국 등에서 약 1,400명의 러너가 출전한 가운데 28일 나가사키현 츠시마시에서 국경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국경 마라톤은 옛부터 조선반도와 교류가 활발했던 츠시마에서 한국과 우호를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데 올해로 30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한국에서 출전한 약 600명을 포함해 1,400명가량의 러너가 엔트리했으며 시드니 올림픽 여자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다카하시 나오코 씨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마라톤 경기에 참가한 바 있는 네코 히로시 씨 등이 게스트로 참가했습니다. 출전한 러너들은 하프 마라톤 부와 7.1km 부로 나뉘어 츠시마시 관광 명소 미우다 해수욕장을 출발해 바다와 산 등 섬 특유의 자연을 감상하며 달리기를 즐겼습니다. 실행위원회의 이마무라 준이치 위원장은 대회가 30회에 이어진 것은 참가자와 스태프 등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홍복,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0: 오늘은 제18과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표현하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가 나가노현을 취재하고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미아가 하루상 하우스 거실에서 집주인 로봇 하루상과 베트남 유학생 탐에게 나가노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0: 그럼 제18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카에리나사이.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미아에게 말을 겁니다.
2: お帰りなさい。
0: 다녀왔어요?
2: 長野はどうでしたか?
0: 나가노는 어땠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아주 즐거웠어요.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3: 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
0: 그리고 메밀국수도 먹었어요.
3: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0: 매우 맛있었어요.
1: 하루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2: そうですか。
0: 그래요.
2: よかったですね。
0: 다행이네요.
1: 이어서 미아가 말합니다.
3: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0: 나가노 사람은 매우 친절했어요.
1: 탐이 말합니다.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즐거운 여행이었군요.
1: 미아는 나가노에서 멋진 경험을 한 모양이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お帰りなさい。長野は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아주 즐거웠어요.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이걸 배우면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すごく는
0: 아주,
5: 楽しかったです는
0: 즐거웠어요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형용사와 명사인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겁다,
5: 楽しい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죠. 이 형용사의 어미 이를
5: 갔다로
0: 바꾸면 과거형이 되는데요.
5: 楽しいです는 楽しかったです.
0: 즐거웠어요가 됩니다.
1: 갔다는 가와 타 사이에 한 박자를 넣어야 합니다.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楽しかったです.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그리고 대화에 나온
5: 美味しかったです는
0: 맛있었어요.
5: 美味しいです의
0: 과거형이고
5: 良かったです는
0: 좋아요.
5: いいです의
0: 과거형입니다.
1: 이는 과거형이 되면 よかった 이렇게 불규칙하게 소리가 변하는군요.
0: 네, 그렇죠. 그대로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이어서 나 형용사와 명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경우에 des를 desita로 바꾸면 과거형이 됩니다.
1: 그런데 나 형용사에 대해서는 전에 배웠죠?
0: 네, 나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 나가 붙는 형용사입니다. 친절하다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5: 신세츠나.
0: 문장을 만들 때는
5: 신세츠 데스
0: 가 되는데요.
5: 신세츠 데스
0: 의 과거형은 です를 でした로 바꾸어서
5: 親切でした
0: 라고 하면 됩니다. 명사에 です가 붙은 즐거운 여행이에요.
5: 楽しい旅行です
0: 는
5: 楽しい旅行でした
0: 가 되죠. 이어서 여행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大阪はどうでしたか?
7: よ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뜻을 확인할까요?
6: 大阪はどうでしたか?
1: 오사카는 어땠어요?
0: 오사카는 서일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5: 도
0: 는 어떻다, 되시다가 붙었으니까 과거에 대해 묻는다는 걸 알 수 있죠.
7: 요かったです.
1: 좋았어요.
5: 요かった는
0: 이 형용사 이의 과거형이라는 건 좀 전에 배웠죠.
7: とても賑やかでした.
1: 매우 번화했어요.
5: とても는
0: 매우,
5: 賑やかでした는
0: 나 형용사
5: 賑やかな
0: 번화하다의 과거형입니다.
1: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보세요.
5: 大阪はどうでしたか? 良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이번에는 느낀 소감을 말해볼까요? 알찬 여행을 경험했다고 가정하고 멋졌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멋지다는 이 형용사
5: 素晴らしい 素晴らしい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7: 素晴らしかったです 素晴らしかったで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하루상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おかえりなさい.
5: おかえりなさい.
0: 는 다녀왔어요 라는 뜻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가족이나 허물없는 사이라면
5: おかえり
0: 라고 짧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숙박객이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종업원이 정중하게
5: おかえりなさいませ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おかえりなさい. 長野は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2: そうですか。 良かったですね。
3: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5: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1: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미아는 이번에 나가노를 여행했는데요. 도쿄에서 나가노까지는 신칸센으로 1시간 반쯤 걸립니다. 오늘은 일본의 신칸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칸센은 여러 방면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신칸센 차량은 디자인도 다양하고 다양한 명칭이 있죠.
0: 신칸센은 일본을 여행할 때 아주 편리한데요. 신칸센을 이용하면 도쿄역에서 많은 주요 도시로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교토까지는 약 500km인데요. 빠르면 2시간 남짓에 갈 수 있어요.
1: 그런데 차 내에서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죠?
0: 네, 차창 밖을 보며 지내기도 하고 도시락을 먹거나 책을 읽거나 잠을 자는 사람도 있는데요. 차 내는 대체적으로 조용하고 청결합니다.
1: 네,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6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선명해지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SNS에 이란이 협상을 요청해왔다. 협상은 내일 도하에서 열릴 것이라고 두고해 30일에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이란 측과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29일 폭스뉴스에 출연한 백악관의 래빗 대변인은 윗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씨가 도하로 향해 고위급 협상에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병행해 실무자급 협상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휴전은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는 좋은 합의가 성립되기를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의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할 의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29일 기자단에게 이란의 실무자급 대표단이 이번 주 도하에 파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같은 시기에 도하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향후 며칠 동안 미국 측과 어떠한 레벨의 협상도 없을 것이다. 미국 측의 방문은 이란 대표단의 방문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해 불투명한 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6월 24일에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700명을 넘어 현지에서는 여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구조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0: 연이어 발생한 지 5일째인 29일 베네수엘라 의회의 로드리게스 의장은 사망자가 1,7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현지에는 27개국에서 2,200명 이상의 구조대원이 파견됐으며 여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현지 당국과 함께 무너진 건물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의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주재 유엔 대표는 29일 회견에서 적어도 2,500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고 그 대부분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현지 당국과 합의해 만 명분의 시신을 담는 가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희생자가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경과한 뒤인 지난 28일에도 7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금은 68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8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추산을 발표해 이재민에 대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1: 북중미 월드컵 축구 결승 토너먼트 1차전에서 일본은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브라질과 대전에 선제골을 넣었으나 동점을 허용한 뒤 후반 막판 추가 시간에 골을 허용해 1대2로 패했습니다. F조 2위로 통과한 세계 랭킹 18위의 일본은 결승 토너먼트 1차전에서 C조 1위로 통과한 세계 랭킹 6위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브라질과 미국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대전했습니다. 경기는 전반부터 일본이 5차례 우승을 자랑하는 브라질에 밀리는 양상을 보였으나 골키퍼 스즈키 자이온 선수를 중심으로 한 철벽 수비로 결정적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전반 29분에 미드필더 사노 카이슈 선수가 중원에서 상대의 패스를 차단하고 그대로 드리블로 돌진하면서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호쾌하게 오른발로 슛을 때려 선제골을 얻었습니다. 일본이 1대0으로 리드한 채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 일본은 브라질의 크로스볼을 올리는 공격에 도전하다가 11분에는 왼쪽 사이드에서 올린 크로스볼을 카제미루 선수가 헤딩으로 집어넣어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그 후에도 일본은 볼 점유율에서 브라질에 뒤지는 경기를 하다가 후반 막판 추가 시간에 다나카 아오 선수가 빼앗긴 공이 패스로 연결되고 마지막은 가브리에우 마르치넬리 선수가 골을 집어넣어 1대2로 패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한 네 번의 대회에서 전부 1차전에서 패했는데 이번 다섯 번째 도전에서도 첫 승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0: 30일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엔시세가 오전장에서 한때 1달러 162엔 선을 기록했습니다. 1986년 12월 이후 약 39년 반 만에 엔저 수준입니다. 엔시세는 29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의한 금리 인상 전망 등을 배경으로 1달러 161엔 90센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그 뒤 도쿄 시장이 개장한 뒤에도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30일 오전 10시 직전 달러당 162엔 선까지 엔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 등으로 인해 FRB가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일미 간 금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에 따라 달러 매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일본은행이 역사적인 엔저 수준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 29일 오후 아오모리현 아오모리시 하코우다 산계에서 남성 한 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에는 동물에게 물린 흔적이 있는데 부근에서는 곰 목격 정보가 있었고 28일부터 60대 남성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경찰이 신원 확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29일 오후 0시 반쯤 아오모리시 하코우다 산계 산속에서 남성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 등이 발견했으나 그 자리에서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에는

0: 동물에게 물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28일 죽순을 캐러 산에 들어간 63살 남성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경찰과 소방 등이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또 28일 수색에서는 시신이 발견된 부근에서 곰 목격 정보가 확인돼 경찰은 신원 확인을 서두르는 동시에 자세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 일본과 한국 등에서 약 1,400명의 러너가 출전한 가운데 28일 나가사키현 츠시마시에서 국경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국경 마라톤은 옛부터 조선반도와 교류가 활발했던 츠시마에서 한국과 우호를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데 올해로 30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한국에서 출전한 약 600명을 포함해 1,400명가량의 러너가 엔트리했으며 시드니 올림픽 여자 마라톤 금메달 리스트인 다카하시 나오코 씨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마라톤 경기에 참가한 바 있는 네코 히로시 씨 등이 게스트로 참가했습니다. 출전한 러너들은 하프 마라톤 부와 7.1km 부로 나뉘어 츠시마시 관광명소 미우다 해수욕장을 출발해 바다와 산 등 섬 특유의 자연을 감상하며 달리기를 즐겼습니다. 실행위원회의 이마무라 준이치 위원장은 대회가 30회 이어진 것은 참가자와 스태프 등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홍복,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0: 오늘은 제18과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표현하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가 나가노현을 취재하고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미아가 하루상 하우스 거실에서 집주인 로봇 하루상과 베트남 유학생 탐에게 나가노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0: 그럼 제18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카에리나사이.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미아에게 말을 겁니다.
2: お帰りなさい。
0: 다녀왔어요?
2: 長野はどうでしたか?
0: 長野는 어땠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아주 즐거웠어요.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3: 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
0: 그리고 메밀국수도 먹었어요.
3: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0: 매우 맛있었어요.
1: 하루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2: そうですか。
0: 그래요.
2: よかったですね。
0: 다행이네요.
1: 이어서 미아가 말합니다.
3: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0: 나가노 사람은 매우 친절했어요.
1: 탐이 말합니다.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즐거운 여행이었군요.
1: 미아는 나가노에서 멋진 경험을 한 모양이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お帰りなさい。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아주 즐거웠어요.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이걸 배우면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すごく는
0: 아주,
5: 楽しかったです는
0: 즐거웠어요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형용사와 명사인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겁다,
5: 楽しい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죠. 이 형용사의 어미 이를
5: 갔다로
0: 바꾸면 과거형이 되는데요.
5: 楽しいです는 楽しかったです.
0: 즐거웠어요가 됩니다.
1: 갔다는 가와 타 사이에 한 박자를 넣어야 합니다.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楽しかったです.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그리고 대화에 나온
5: 美味しかったです는
0: 맛있었어요.
5: 美味しいです의
0: 과거형이고
5: 良かったです는
0: 좋아요.
5: いいです의
0: 과거형입니다.
1: 이는 과거형이 되면 よかった 이렇게 불규칙하게 소리가 변하는군요.
0: 네, 그렇죠. 그대로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이어서 나 형용사와 명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경우에 des를 desita로 바꾸면 과거형이 됩니다.
1: 그런데 나 형용사에 대해서는 전에 배웠죠?
0: 네, 나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 나가 붙는 형용사입니다. 친절하다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5: 신세츠나.
0: 문장을 만들 때는
5: 신세츠 데스
0: 가 되는데요.
5: 신세츠 데스
0: 의 과거형은 です를 でした로 바꾸어서
5: 親切でした
0: 라고 하면 됩니다. 명사에 です가 붙은 즐거운 여행이에요.
5: 楽しい旅行です
0: 는
5: 楽しい旅行でした
0: 가 되죠. 이어서 여행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大阪はどうでしたか?
7: よ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뜻을 확인할까요?
6: 大阪はどうでしたか?
1: 오사카는 어땠어요?
0: 오사카는 서일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5: 도
0: 는 어떻다, 되시다가 붙었으니까 과거에 대해 묻는다는 걸 알 수 있죠.
7: 요かったです.
1: 좋았어요.
5: 요かった는
0: 이 형용사 이의 과거형이라는 건 좀 전에 배웠죠.
7: とても賑やかでした.
1: 매우 번화했어요.
5: とても는
0: 매우,
5: 賑やかでした는
0: 나 형용사
5: 賑やかな
0: 번화하다의 과거형입니다.
1: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보세요.
5: 大阪はどうでしたか? 良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이번에는 느낀 소감을 말해볼까요? 알찬 여행을 경험했다고 가정하고 멋졌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멋지다는 이 형용사
5: 素晴らしい, 素晴らしい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7: 素晴らしかったです. 素晴らしかったで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하루상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おかえりなさい.
5: おかえりなさい.
0: 는 다녀왔어요 라는 뜻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가족이나 허물없는 사이라면
5: おかえり
0: 라고 짧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숙박객이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종업원이 정중하게
5: おかえりなさいませ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おかえりなさい. 長野は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蕎麦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2: そうですか. よかったですね.
3: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5: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1: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미아는 이번에 나가노를 여행했는데요. 도쿄에서 나가노까지는 신칸센으로 1시간 반쯤 걸립니다. 오늘은 일본의 신칸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칸센은 여러 방면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신칸센 차량은 디자인도 다양하고 다양한 명칭이 있죠.
0: 신칸센은 일본을 여행할 때 아주 편리한데요. 신칸센을 이용하면 도쿄역에서 많은 주요 도시로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교토까지는 약 500km인데요. 빠르면 2시간 남짓에 갈 수 있어요.
1: 그런데 차 내에서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죠?
0: 네, 차창 밖을 보며 지내기도 하고 도시락을 먹거나 책을 읽거나 잠을 자는 사람도 있는데요. 차 내는 대체적으로 조용하고 청결합니다.
1: 네,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6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선명해지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SNS에 이란이 협상을 요청해왔다. 협상은 내일 도하에서 열릴 것이라고 두고해 30일에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이란 측과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29일 폭스뉴스에 출연한 백악관의 래빗 대변인은 윗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씨가 도하로 향해 고위급 협상에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병행해 실무자급 협상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휴전은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는 좋은 합의가 성립되기를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의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할 의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29일 기자단에게 이란의 실무자급 대표단이 이번 주 도하에 파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같은 시기에 도하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향후 며칠 동안 미국 측과 어떠한 레벨의 협상도 없을 것이다. 미국 측의 방문은 이란 대표단의 방문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해 불투명한 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6월 24일에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700명을 넘어 현지에서는 여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구조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한 지 5일째인 29일, 베네수엘라 의회의 로드리게스 의장은 사망자가 1,7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현지에는 27개국에서 2,200명 이상의 구조대원이 파견됐으며 여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현지 당국과 함께 무너진 건물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의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주재 유엔 대표는 29일 회견에서 적어도 2,500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고 그 대부분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현지 당국과 합의해 1만 명분의 시신을 담는 가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희생자가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경과한 뒤인 지난 28일에도 7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금은 68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8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추산을 발표해 이재민에 대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0: 북중미 월드컵 축구 결승 토너먼트 1차전에서 일본은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브라질과 대전에 선제골을 넣었으나 동점을 허용한 뒤 후반 막판 추가 시간에 골을 허용해 1대2로 패했습니다. F조 2위로 통과한 세계 랭킹 18위의 일본은 결승 토너먼트 1차전에서 C조 1위로 통과한 세계 랭킹 6위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브라질과 미국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대전했습니다. 경기는 전반부터 일본이 5차례 우승을 자랑하는 브라질에 밀리는 양상을 보였으나 골키퍼 스즈키 자이온 선수를 중심으로 한 철벽 수비로 결정적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전반 29분에 미드필더 사노 카이슈 선수가 중원에서 상대의 패스를 차단하고 그대로 드리블로 돌진하면서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호쾌하게 오른발로 슛을 때려 선제골을 얻었습니다. 일본이 1대0으로 리드한 채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 일본은 브라질의 크로스볼을 올리는 공격에 도전하다가 11분에는 왼쪽 사이드에서 올린 크로스볼을 카제미루 선수가 헤딩으로 집어넣어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그 후에도 일본은 볼 점유율에서 브라질에 뒤지는 경기를 하다가 후반 막판 추가 시간에 다나카 아오 선수가 빼앗긴 공이 패스로 연결되고 마지막은 가브리에우 마르치넬리 선수가 골을 집어넣어 1대2로 패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한 4번의 대회에서 전부 1차전에서 패했는데 이번 5번째 도전에서도 첫 승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1: 30일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엔시세가 오전장에서 한때 1달러 162엔 선을 기록했습니다. 1986년 12월 이후 약 39년 반 만에 엔저 수준입니다. 엔시세는 29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의한 금리 인상 전망 등을 배경으로 1달러 161엔 90센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그 뒤 도쿄시장이 개장한 뒤에도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30일 오전 10시 직전 달러당 162엔 선까지 엔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보여주는 경제지표 등으로 인해 FRB가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일미간 금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에 따라 달러 매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일본은행이 역사적인 엔저 수준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0: 29일 오후 아오모리현 아오모리시 하코우다 산계에서 남성 한 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에는 동물에게 물린 흔적이 있는데 부근에서는 곰 목격 정보가 있었고 28일부터 60대 남성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경찰이 신원 확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29일 오후 0시 반쯤 아오모리시 하코우다 산계 산속에서 남성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 등이 발견했으나 그 자리에서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에는 동물에게 물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28일 죽순을 캐러 산에 들어간 63살 남성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경찰과 소방 등이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또 28일 수색에서는 시신이 발견된 부근에서 곰 목격 정보가 확인돼 경찰은 신원 확인을 서두르는 동시에 자세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 일본과 한국 등에서 약 1,400명의 러너가 출전한 가운데 28일 나가사키현 츠시마시에서 국경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국경 마라톤은 옛부터 조선반도와 교류가 활발했던 츠시마에서 한국과 우호를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데 올해로 30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한국에서 출전한 약 600명을 포함해 1,400명가량의 러너가 엔트리했으며 시드니 올림픽 여자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다카하시 나오코 씨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마라톤 경기에 참가한 바 있는 네코 히로시 씨 등이 게스트로 참가했습니다. 출전한 러너들은 하프 마라톤 부와 7.1km 부로 나뉘어 츠시마시 관광 명소 미우다 해수욕장을 출발해 바다와 산 등 섬 특유의 자연을 감상하며 달리기를 즐겼습니다. 실행위원회의 이마무라 준이치 위원장은 대회가 30회 이어진 것은 참가자와 스태프 등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홍복,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0: 오늘은 제18과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표현하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가 나가노현을 취재하고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미아가 하루상 하우스 거실에서 집주인 로봇 하루상과 베트남 유학생 탐에게 나가노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0: 그럼 제18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카에리나사이.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미아에게 말을 겁니다.
2: お帰りなさい。
0: 다녀왔어요?
2: 長野はどうでしたか?
0: 長野는 어땠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아주 즐거웠어요.
3: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0: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3: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0: 그리고 메밀국수도 먹었어요.
3: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0: 매우 맛있었어요.
1: 하루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2: そうですか。
0: 그래요.
2: よかったですね。
0: 다행이네요.
1: 이어서 미아가 말합니다.
3: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0: 나가노 사람은 매우 친절했어요.
1: 탐이 말합니다.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즐거운 여행이었군요.
1: 미아는 나가노에서 멋진 경험을 한 모양이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お帰りなさい。 長野は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아주 즐거웠어요.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이걸 배우면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すごく는
0: 아주,
5: 楽しかったです는
0: 즐거웠어요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형용사와 명사인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겁다,
5: 楽しい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죠. 이 형용사의 어미 이를
5: 갔다로
0: 바꾸면 과거형이 되는데요.
5: 楽しいです는 楽しかったです.
0: 즐거웠어요가 됩니다.
1: 갔다는 가와 타 사이에 한 박자를 넣어야 합니다.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楽しかったです.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그리고 대화에 나온
5: 美味しかったです는
0: 맛있었어요.
5: 美味しいです의
0: 과거형이고
5: 良かったです는
0: 좋아요.
5: いいです의
0: 과거형입니다.
1: 이는 과거형이 되면 良かった 이렇게 불규칙하게 소리가 변하는군요.
0: 네, 그렇죠. 그대로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이어서 나 형용사와 명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경우에 des를 desita로 바꾸면 과거형이 됩니다.
1: 그런데 나 형용사에 대해서는 전에 배웠죠?
0: 네, 나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 나가 붙는 형용사입니다. 친절하다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5: 신세츠나,
0: 문장을 만들 때는
5: 신세츠 데스
0: 가 되는데요.
5: 신세츠 데스
0: 의 과거형은 です를 でした로 바꾸어서
5: 親切でした라고
0: 하면 됩니다. 명사에 です가 붙은 즐거운 여행이에요.
5: 楽しい旅行です는 楽しい旅行でした가
0: 되죠. 이어서 여행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2: 大阪はどうでしたか?
6: よ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뜻을 확인할까요?
2: 大阪はどうでしたか?
1: 오사카는 어땠어요?
0: 오사카는 서일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5: 도는
0: 어떻다, 되시다가 붙었으니까 과거에 대해 묻는다는 걸 알 수 있죠.
6: 요かったです.
1: 좋았어요.
5: 요かった는
0: 이 형용사 이의 과거형이라는 건 좀 전에 배웠죠.
6: とても賑やかでした.
1: 매우 번화했어요.
5: とても는
0: 매우,
5: 賑やかでした는
0: 나 형용사
5: 賑やかな
0: 번화하다의 과거형입니다.
1: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5: 大阪はどうでしたか? 良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이번에는 느낀 소감을 말해 볼까요? 알찬 여행을 경험했다고 가정하고 멋졌어요라고 말해 보세요. 멋지다는 이 형용사
5: 素晴らしい 素晴らしい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6: 素晴らしかったです. 素晴らしかったで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하루상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おかえりなさい.
5: おかえりなさい.
0: 는 다녀왔어요? 라는 뜻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가족이나 허물없는 사이라면
5: おかえり.
0: 라고 짧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숙박객이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종업원이 정중하게
5: おかえりなさいませ.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0: 오늘 신칸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칸센은 여러 방면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신칸센 차량은 디자인도 다양하고 다양한 명칭이 있죠.
1: 신칸센은 일본을 여행할 때 아주 편리한데요. 신칸센을 이용하면 도쿄역에서 많은 주요 도시로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교토까지는 약 500km인데요. 빠르면 2시간 남짓에 갈 수 있어요.
0: 그런데 차 내에서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죠?
1: 네, 차창 밖을 보며 지내기도 하고 도시락을 먹거나 책을 읽거나 잠을 자는 사람도 있는데요. 차 내는 대체적으로 조용하고 청결합니다.
0: 네,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1: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0: 오늘은 제18과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표현하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가 나가노현을 취재하고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미아가 하루상 하우스 거실에서 집주인 로봇 하루상과 베트남 유학생 탐에게 나가노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0: 그럼 제18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카에리나사이.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미아에게 말을 겁니다.
2: お帰りなさい。
0: 다녀왔어요?
2: 長野はどうでしたか?
0: 長野는 어땠어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아주 즐거웠어요.
3: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0: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3: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0: 그리고 메밀국수도 먹었어요.
3: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0: 매우 맛있었어요.
1: 하루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2: そうですか。
0: 그래요.
2: よかったですね。
0: 다행이네요.
1: 이어서 미아가 말합니다.
3: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0: 나가노 사람은 매우 친절했어요.
1: 탐이 말합니다.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즐거운 여행이었군요.
1: 미아는 나가노에서 멋진 경험을 한 모양이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お帰りなさい。 長野は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そうですか。良かったですね。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楽しい旅行でした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아주 즐거웠어요.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0: 이걸 배우면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すごく는
0: 아주,
5: 楽しかったです는
0: 즐거웠어요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형용사와 명사인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겁다,
5: 楽しい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죠. 이 형용사의 어미 이를
5: 갔다로
0: 바꾸면 과거형이 되는데요.
5: 楽しいです는 楽しかったです.
0: 즐거웠어요가 됩니다.

0: 는 카와 타 사이에 한 박자를 넣어야 합니다.
1: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楽しかったです.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1: 그리고 대화에 나온
2: 美味しかったです.
1: 는 맛있었어요.
2: 美味しいです.
1: 의 과거형이고
2: 良かったです.
1: 는 좋아요.
2: いいです.
1: 의 과거형입니다.
0: 이 는 과거형이 되면 욕같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소리가 변하는군요.
1: 네, 그렇죠. 그대로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이어서 나 형용사와 명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경우에 des를 desta로 바꾸면 과거형이 됩니다.
0: 그런데 나 형용사에 대해서는 전에 배웠죠?
1: 네. 나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 나가 붙는 형용사입니다. 친절하다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2: 신세츠나
1: 문장을 만들 때는
2: 신세츠데스가
1: 되는데요.
2: 신세츠데스의
1: 과거형은 데스를 데시다로 바꾸어서
2: 신세츠데시다라고
1: 하면 됩니다. 명사에 데스가 붙은 즐거운 여행이에요.
2: 楽しい旅行です.
1: 는
2: 楽しい旅行でした.
1: 가 되죠. 이어서 여행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오사카와 どうでしたか?
4: 良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1: 뜻을 확인할까요?
3: 오사카와 どうでしたか?
0: 오사카는 어땠어요?
1: 오사카는 서일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2: 도는
1: 어떻다, 되시다가 붙었으니까 과거에 대해 묻는다는 걸 알 수 있죠.
4: 요かったです.
0: 좋았어요.
2: 요かった는
1: 이 형용사 이의 과거형이라는 건 좀 전에 배웠죠.
4: とても賑やかでした.
0: 매우 번화했어요.
2: とても는
1: 매우.
2: 賑やかでした는
1: 나 형용사
2: 賑やかな
1: 번화하다의 과거형입니다.
0: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2: 오사카와 どうでしたか? 良かったです. とても賑やかでした.
1: 이번에는 느낀 소감을 말해볼까요? 알찬 여행을 경험했다고 가정하고 멋졌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멋지다는 이 형용사
2: 素晴らしい 素晴らしい
1: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素晴らしかったです 素晴らしかったです.
1: 오늘의 추가 표현은 하루상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오카에리나사이.
2: 오카에리나사이.
1: 는 다녀왔어요 라는 뜻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가족이나 허물없는 사이라면
2: 오카에리
1: 라고 짧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숙박객이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종업원이 정중하게
2: 오카에리나사이마세
1: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5: おかえりなさい.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6: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5: そうですか. よかったですね.
6: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7: 楽しい旅行でしたね.
8: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0: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미아는 이번에 나가노를 여행했는데요. 도쿄에서 나가노까지는 신칸센으로 1시간 반쯤 걸립니다. 오늘은 일본의 신칸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칸센은 여러 방면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신칸센 차량은 디자인도 다양하고 다양한 명칭이 있죠.
1: 신칸센은 일본을 여행할 때 아주 편리한데요. 신칸센을 이용하면 도쿄역에서 많은 주요 도시로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교토까지는 약 500km인데요. 빠르면 2시간 남짓에 갈 수 있어요.
0: 그런데 차 내에서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죠?
1: 네, 차창 밖을 보며 지내기도 하고 도시락을 먹거나 책을 읽거나 잠을 자는 사람도 있는데요. 차 내는 대체적으로 조용하고 청결합니다.
0: 네,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1: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0: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6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선명해지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SNS에 이란이 협상을 요청해왔다. 협상은 내일 도하에서 열릴 것이라고 두고해 30일에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이란 측과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29일 폭스뉴스에 출연한 백악관의 래빗 대변인은 윗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씨가 도하로 향해 고위급 협상에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병행해 실무자급 협상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휴전은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는 좋은 합의가 성립되기를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의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할 의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29일 기자단에게 이란의 실무자급 대표단이 이번 주 도하에 파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같은 시기에 도하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향후 며칠 동안 미국 측과 어떠한 레벨의 협상도 없을 것이다. 미국 측의 방문은 이란 대표단의 방문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해 불투명한 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6월 24일에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700명을 넘어 현지에서는 여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구조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한 지 5일째인 29일, 베네수엘라 의회의 로드리게스 의장은 사망자가 1,7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현지에는 27개국에서 2,200명 이상의 구조대원이 파견됐으며 여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현지 당국과 함께 무너진 건물 속에 갇혀있는 사람의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주재 유엔 대표는 29일 회견에서 적어도 2,500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고 그 대부분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현지 당국과 합의해 1만 명분의 시신을 담는 가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희생자가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경과한 뒤인 지난 28일에도 7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니세프, 유엔 아동기금은 68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8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추산을 발표해 이재민에 대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0: 북중미 월드컵 축구 결승 토너먼트 1차전에서 일본은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브라질과 대전에 선제골을 넣었으나 동점을 허용한 뒤 후반 막판 추가 시간에 골을 허용해 1-2로 패했습니다. F조 2위로 통과한 세계 랭킹 18위의 일본은 결승 토너먼트 1차전에서 C조 1위로 통과한 세계 랭킹 6위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브라질과 미국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대전했습니다. 경기는 전반부터 일본이 5차례 우승을 자랑하는 브라질에 밀리는 양상을 보였으나 골키퍼 스즈키 자이온 선수를 중심으로 한 철벽 수비로 결정적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전반 29분에 미드필더 사노 카이슈 선수가 중원에서 상대의 패스를 차단하고 그대로 드리블로 돌진하면서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호쾌하게 오른발로 슛을 때려 선제골을 얻었습니다. 일본이 1-0으로 리드한 채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 일본은 브라질의 크로스볼을 올리는 공격에 도전하다가 11분에는 왼쪽 사이드에서 올린 크로스볼을 카제미루 선수가 헤딩으로 집어넣어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그 후에도 일본은 볼 점유율에서 브라질에 뒤지는 경기를 하다가 후반 막판 추가 시간에 다나카 아오 선수가 빼앗긴 공이 패스로 연결되고 마지막은 가브리에우 마르치넬리 선수가 골을 집어넣어 1-2로 패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한 네 번의 대회에서 전부 1차전에서 패했는데 이번 다섯 번째 도전에서도 첫 승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1: 30일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엔 시세가 오전장에서 한때 1달러 162엔 선을 기록했습니다. 1986년 12월 이후 약 39년 반 만에 엔저 수준입니다. 엔 시세는 29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의한 금리 인상 전망 등을 배경으로 1달러 161엔 90센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그 뒤 도쿄시장이 개장한 뒤에도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30일 오전 10시 직전 달러당 162엔 선까지 엔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보여주는 경제지표 등으로 인해 FRB가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일미간 금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에 따라 달러 매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일본은행이 역사적인 엔저 수준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0: 29일 오후 아오모리현 아오모리시 하코우다 산계에서 남성 한 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에는 동물에게 물린 흔적이 있는데 부근에서는 곰 목격 정보가 있었고 28일부터 60대 남성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경찰이 신원 확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29일 오후 0시 반쯤 아오모리시 하코우다 산계 산속에서 남성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 등이 발견했으나 그 자리에서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에는 동물에게 물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28일 죽순을 캐러 산에 들어간 63살 남성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경찰과 소방 등이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또 28일 수색에서는 시신이 발견된 부근에서 곰 목격 정보가 확인돼 경찰은 신원 확인을 서두르는 동시에 자세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 일본과 한국 등에서 약 1,400명의 러너가 출전한 가운데 28일 나가사키현 츠시마시에서 국경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국경 마라톤은 옛부터 조선반도와 교류가 활발했던 츠시마에서 한국과 우호를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데 올해로 30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한국에서 출전한 약 600명을 포함해 1,400명가량의 러너가 엔트리했으며 시드니 올림픽 여자 마라톤 금메달 리스트인 다카하시 나오코 씨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마라톤 경기에 참가한 바 있는 네코 히로시 씨 등이 게스트로 참가했습니다. 출전한 러너들은 하프 마라톤 부와 7.1km 부로 나뉘어 츠시마시 관광 명소 미우다 해수욕장을 출발해 바다와 산 등 섬 특유의 자연을 감상하며 달리기를 즐겼습니다. 실행위원회의 이마무라 주

0: 파이팅 하시죠.
1: 오늘은 제18과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표현하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0: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가 나가노현을 취재하고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미아가 하루상 하우스 거실에서 집주인 로봇 하루상과 베트남 유학생 탐에게 나가노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1: 그럼 제18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카에리나사이. 나가노와 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2: そうですか。 良かったですね。
3: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1: 내용을 확인할까요?
0: 하루상이 미아에게 말을 겁니다.
2: おかえりなさい。
1: 다녀왔어요?
2: 長野はどうでしたか?
1: 나가노는 어땠어요?
0: 미아가 대답합니다.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1: 아주 즐거웠어요.
3: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1: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3: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1: 그리고 메밀국수도 먹었어요.
3: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1: 매우 맛있었어요.
0: 하루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2: そうですか。
1: 그래요.
2: よかったですね。
1: 다행이네요.
0: 이어서 미아가 말합니다.
3: 나가노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1: 나가노 사람은 매우 친절했어요.
0: 탐이 말합니다.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1: 즐거운 여행이었군요.
0: 미아는 나가노에서 멋진 경험을 한 모양이네요.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おかえりなさい。 長野はどうでしたか?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写真をたくさん撮りました。 それからおそばも食べました。 とても美味しかったです。
2: そうですか。 良かったですね。
3: 長野の人はとても親切でした。
4: 楽しい旅行でしたね。
1: 오늘의 중요 표현은 아주 즐거웠어요.
3: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1: 이걸 배우면 경험한 것에 대해 느낀 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すごく는
1: 아주,
5: 楽しかったです는
1: 즐거웠어요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형용사와 명사인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겁다,
5: 楽しい처럼
1: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죠. 이 형용사의 어미 이를
5: 갔다로
1: 바꾸면 과거형이 되는데요.
5: 楽しいです는 楽しかったです.
1: 즐거웠어요가 됩니다.
0: 갔다는 가와 타 사이에 한 박자를 넣어야 합니다.
1: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楽しかったです.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1: 그리고 대화에 나온
5: 美味しかったです는
1: 맛있었어요.
5: 美味しいです의
1: 과거형이고
5: 良かったです는
1: 좋아요.
5: 이です의
1: 과거형입니다.
0: 이는 과거형이 되면 욕같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소리가 변하는군요.
1: 네, 그렇죠. 그대로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이어서 나 형용사와 명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경우에 des를 desta로 바꾸면 과거형이 됩니다.
0: 그런데 나 형용사에 대해서는 전에 배웠죠?
1: 네, 나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뒤에 나가 붙는 형용사입니다. 친절하다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5: 신세츠나,
1: 문장을 만들 때는
5: 신세츠です가
1: 되는데요.
5: 신세츠です의
1: 과거형은 です를 でした로 바꾸어서
5: 신세츠でした
1: 라고 하면 됩니다.